0: 수강 남는 시리비리오 뚱마리 동안은 33 degree Celsius 때 뚱프라이마리 동안은 25 degree Celsius 니까나게니 뭐 당나이 남는 시리비리오 뚱마리 수마리 온도구자카 뚱사마리 33.2 degree Celsius 뚱프라이마리 26.2 degree Celsius 아세그라 나버티보니 꼭 크나바이카
1: 따보 크나바이는 르짜목 르짜목어 코랑노는 비가시라이 대보르마 앙 슈프라바
0: 데이 앙 타포스

0: 우리 부모하라는 애들 안 깨워나 있었다면 상근인 관계 아니게 SMS 드리바이를 일으키는가 봐. 아무튼 꼭좀 그런 만큼 할라인 없다고
1: 할까. 나 버를 잡은 칸 하나 있어야
0: 언제
1: Hamjak mungo kok shana nangya oru chapung. Okay, kana line hai hozara obini kratok zakmani re chapung sarasa point of mega hertz FM mujindo. Kana itong di logi tong di okay. Takuk raju kratini ni kratok zakmani re chapung tujo to kana itong le mariki jingshong oru kratini okratok zakmani.

다음 쓰고 너 신이 먹는 게 4번 가 너 신이 먹는 게 4번 가 보러 니 샤오리도 가이라인이 뭔가 했다고 손짓단이 이래 잡으나 너 카노 무장 되나 했다 알았어 너 너 한 바이 누르고 꼭둑 뜨기로 마박에 힘께 아 자꾸 그렇자 뭉카이라니 그렇자 뭉카나나 해니고 허르카 노카 노무 장리네 달세 오르자 뭉노 함께 파디 아 카나라이네 호저라오 미니카 덥삭마니 아 그렇자 뭉노 사르자 보인도 그다 하르세 페무진도 함께 아 카나라이네 나 함께 누르고 그렇자 뭉 아 카나나 함께 아 꼭둑 클라이디 지나르네 꼭둑 넘버 0381-232-6253 Apo tuk tambara kong tuk lai Shahordi Bo rachapang khanana Hingka jarao khanadi Takong ini khanatap sakmani Orachapang